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첫 경기 대한민국이 선취골을 내주고도 역전골에 성공하며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체코 경기 꼭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였는데요. 선수들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후반 들어서 동점골에 이어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도 오늘 한국과 체코전 경기 곳곳에서 응원하시는 한인 동포 여러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시드니 코리아타운 이스튜드에 모여서 한국 대 체코전, 응원전을 펼친 한인 응원 현장과 함께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내용을 포함한 월드컵 소식 스포츠 캐치업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에 앞서서 SBS 이재민스에서는 호주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 이른바 CVE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신의 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SBS 한국어 방송 뉴스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뉴스의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펼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통신 옴부즈맨의 전화 인터넷 문제로 인해 접수된 민원이 1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주미 테리토리 장관들은 NDIS 개편안이 장애인들을 방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가 콩고에서 에볼라 검사용 물자가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스포츠 뉴스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며 48개국이 본선에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대회입니다. 개막전은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맞대결로 펼쳐졌습니다.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이나 쏟아진 가운데

0: 네, 멕시코가 남아공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체코를 상대로 펼친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부상에 돌아온 황인범이 한 골에 도움 한 개로 맹활약했습니다. 후반 14분, 체코에서 먼저 선취골을 넣었으나 홍명보호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22분, 황인범이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제치고 재치 있게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어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황인범의 크로스를 받아 역전골까지 뽑아냈습니다. 호주에서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응원전 취재 내용과 자세한 스포츠 소식은 뉴스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이란이 미 육군 헬기를 격추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공습이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전화, 인터넷 문제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통신 옴부즈맨에 접수된 민원이 두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통신 옴부즈맨에 접수된 민원은 14,000건이 넘었으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또 생활고 지원을 요청하는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수신 불량, 서비스 중단, 연결 지연 등의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옌시 아게버트 옴부즈만은 트리플 제로 및 응급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34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60건은 운영자와 명확하고 안정적인 통화를 연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었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1: I think the volumes of complaints that we continue to see and the fact that we do see mobile complaints continuing to increase says for a lot of Australians it is unacceptable.
0: 개버트 옴부즈만은 계속해서 접수되는 민원의 양과 특히 이동통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호주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편적 야외 이동통신 서비스 의무화 같은 방안을 검토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일정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고 있다며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자유당 연립 대표는 차기 연방선거에서 자유당과 원네이션당이 협력해 특정 선거구를 공략해야 한다는 당내 주요 야당 의원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토니 파시는 양당이 협력해 자원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대표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유당 연립은 독자적으로 선거구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달 예산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변경안과 관련해 스타트업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연방 장관은 지난 11일 모건 스탠리 호주 서민 연설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보완 방안에 대한 정책 문서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당의 부동산 투자자 세제 혜택 축소엔 비교적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 할인 변경에 대해선 기업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미 테리토리 장관들은 연방정부가 계획 중인 NDIS, 국가장애인 지원보장제도 개편안이 장애인들을 방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안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NDIS 개혁안을 검토하는 의회 청문회 마지막 날 제출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의견서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 의견서엔 주미 테리토리 정부가 NDIS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0: 여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장관들은 장애지원 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기타 부적절한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아예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야스민 캐틀리 경찰 담당 장관은 주정부가 경찰 조직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찰 조직이 문화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빅토리아주 평등기회 및 인권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틴 힐튼이 주도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주 전역의 경찰 조직 내에서 만연한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 문화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검토에 참여한 모든 여성은 재직 기간 중 한 번쯤은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성희롱, 폄하, 비하를 경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 라니언 현직 경찰청장은 이번 검토 보고서의 29개 권고 사항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1: I am committed to improving the New South Wales Police Force. Whilst the review found that there is a deep connection with the organisation,
0: 라니언 경찰청장은 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검토 결과 조직 내에는 깊은 유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 조직 내에 괴롭힘, 차별, 성희롱과 같은 유해한 행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형태는 용납될 수 없으며 결코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볼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세계검사소의 에볼라 검사용 물자가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남키부주의 북카부와 르위로, 북키부주의 고마에 위치한 검사소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사 대기 중인 검사 수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WHO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최소 5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9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는 1071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주말인 내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멜번,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17도. 캔버라, 소나기 내리고 4도에서 17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5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비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19도. 퍼스, 흐려지겠으며 3도에서 18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고 12도에서 18도 되겠습니다. 다윈은 맑겠습니다. 23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2: 3 employees and 2 work trucks. Tim, who owns his own electrical contracting business. 3 employees and 2 work trucks. Tim traded up to Geico Commercial Auto Insurance. We're positively here where he needs us most. They sure are. With step-by-step help on all his insurance needs. All for shockingly low rates. Shockingly low, huh? Just a little bit of electrician humor. Do you get it? I got it. You know, it feels like we have a real connection. All right, I'll stop.
3: Get a commercial auto insurance quote today at Geico.com and see how much you could save. It feels good to Geico.
4: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5: SBS Audio.
6: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7: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8: SBS Chill. Chill.
9: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0: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1: SBS Hindi 우플럽 करवाता है.
12: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6: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0: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오디오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sbs.com.au/au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SBS 이그제 민스로 시작합니다. 최근 시리아 난민수용소에 머물던 호주 국적 여성들과 아이들이 귀국하면서 극단주의 대응과 사회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과거 이슬람 국가 IS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낙인보다 현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SBS 이그제민스를 통해서 호주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 이른바 CVE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김한혜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지난 5월 여성 11명과 어린이 21명이 시리아에서 호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여론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4: These so-called ISIS brides and their children are behind this wall here at Terminal 2. Such a deeply unpopular thing to say.
3: 이른바 IS 신부들과 그 자녀들이 지금 터미널 2 뒤편에 있습니다. 이 여성들과 아이들의 귀국을 지지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어떤 사상이 심어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 어머니라면 본인이 선택한 일은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을 겁니다. 이들이 모두 탈급진화 프로그램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이들은 흔히 IS 신부들과 그 자녀들로 알려져 있으며 자칭 이슬람 국가, IS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들과 아이들은 IS 조직이 붕괴된 2019년 이후 시리아 북부 알로주 수용소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자칭 이슬람 국가 조직과 연관된 이들 호주인의 귀국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근 본다이비치 테러 공격이 IS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 여성들이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 이른바 CVE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 크리시 베러 청장에 따르면 귀국한 아이들은 CVE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번 SBS 이그제민스에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즉 CVE가 정확히 무엇이며 호주에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5: It's a manifest states and territories as the
3: 내무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알렉산더 골디 담당자는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주와 테리토리 정부 그리고 사례 관리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디 담당자는 개별 사례에 대해선 언급할 순 없지만 호주에서 CVE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설명했습니다.
5: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3: 호주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문제 행동과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골디 담당자는 전했습니다. 또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주거, 교육, 고용 등 개인에게 필요한 요소를 파악한 뒤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제공한다며 호주에서는 이를 국가 지원

0: 및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지만 지역사회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진행됩니다. 골디 담당자는 그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며 하지만 삶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취약한 상황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VE 프로그램 참여는 대개 법 집행기관의 권고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학교나 부모, 보호자를 통해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자의 절반가량은 24세 이하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대부분 자발적이며 본인이 행동을 바꾸고자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골디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골디 담당자는 프로그램에 의뢰된 사람의 90% 이상이 참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 When somebody isn't voluntarily engaging with the program, there's a range of mechanisms that
0: 골디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와 테리토리, 연방 법 집행기관이 통제 명령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고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귀국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We have a very firm view that we won't be.
0: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총리는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송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어떻게 재통합될지는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몫입니다. 골디 담당자는 시리아에서 귀국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VE 페타로우 컨설턴트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지역사회가 이 여성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 우려를 무시하거나 대화를 차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로우 컨설턴트는 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지, 실제 위험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 여성들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타로우 씨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프레네시스 컨설팅 앤 트레이닝의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또 국제사법 법치연구소 전문가 자문위원이자 UN 마약범죄사무소와 UN 개발계획 국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우 컨설턴트는 과거 시리아 북부 알로즈와 알홀 수용소 출신 귀환자들을 지원하는 이라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3: And one of the things we learned through that process was it didn't matter what ideology you were.
0: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수용소에 들어갈 당시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나올 때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이라고 로우 컨설턴트는 주장합니다. 이어 처음에는 IS와 관련이 없었지만 이후 연관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연관돼 있었지만 그렇지 않게 된 사람도 있었다며 그래서 10년 전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는 사고방식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우 컨설턴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It's very political right now, but this is not the first group of returnees that we've had. We've had two previous groups.
0: 지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번이 첫 귀환 사례는 아니라며 이미 2019년과 2022년에 두 차례 귀환이 있었다고 로우 컨설턴트는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사회가 무너진 것도 아니라며 지역사회가 특별히 더 위험해진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길에서 그들이 마주쳐도 누군지 모를 것이라며 위험 가능성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을 이미 해본 적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0: 커지는 가운데 로우 컨설턴트는 법 집행기관과 정부를 넘어선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It could look like attending appointments with a psychologist.
0: 로우 컨설턴트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주거와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멘토링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더 폭넓게 연결되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양한 신념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국가안보 신고 전화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동체는 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씨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 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3: I'm here on a job site with Tim, who owns his own electrical contracting business.
4: 3 employees and 2 work trucks.
3: Tim traded up to Geico Commercial Auto Insurance. We're positively here where he needs us most.
4: They sure are.
3: With step-by-step help on all his insurance needs, all for shockingly low rates.
4: Shockingly low, huh?
3: Just a little bit of electrician humor. Do you get it?
4: I got it.
3: You know, it feels like we have a real connection. All right, I'll stop.
5: Get a commercial auto insurance quote today at geico.com and see how much you could save. It feels good to Geico.
2: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6: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7: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스포츠 캐쳐. 다음 순서 월드컵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캐치업, 앞으로 한 달여간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두 시간여 전에 마무리된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체코의 경기, 그 뜨거운 응원 열기가 가득했던 시드니 붉은 악마의 응원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시드니 이스트우드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응원단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오늘 응원전을 마련한 제호주 대한축구협회 임정호 전 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1: 아, 네. 저희가 뭐 이제 한인회관 등 좀 대형 장소에서 이 응원전을 좀 개최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인회관이 좀 공사 중이라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또 여기 작지만 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해보고자 저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멀리 이역 땅에서 선수들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마음이 작지만 전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0: 현장에서 응원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응원을 펼친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봅니다.
2: 너무 좋죠.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3: 지금 아직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좀 거뒀습니다.
0: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한 한국 대표팀. 이제 앞으로의 경기가 중요한데요. 한인 동포들은 이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의 경기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3: 네, 일단 8강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좀 더 올라가서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네요.
2: 저는 4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청소년 우리 그 4강까지 간 그때의 그 꿈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우리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 힘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자랑스럽게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응원합니다.
0: 자, 오늘 시드니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한국 대표팀을 함께 응원한 한인 동포 여러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 치러지는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중계도 저희 SBS 한국어 방송 뜨거운 열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린 한국의 조별리그 첫 경기 체코전 결과와 함께 호주 대표팀의 경기 일정까지 월드컵 하이라이트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와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도 함린다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린다입니다.
0: 네. 대한민국과 체코전 경기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요. 체코전 경기 내용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 개막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4: 네. 그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이 바로 오늘 새벽 4시에 이 개막했지 않습니까?
0: 네.
4: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세 나라가 동시에 개막식을 여는 이 첫 월드컵이고요. 이 미국은 1994년, 멕시코는 1970년과 1986년에 개최한 적이 있지만 캐나다는 이번이 첫 월드컵 개최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16개의 도시에서 총 104경기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펼쳐지는데요. 진짜 정말 축구 열기로 가득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또 다른 때보다 훨씬 길어진 그 월드컵 기간이니까요. 아무래도 또 세 나라가 처음으로 동시에 개최하는 만큼 그 개막식 진행하는 방식도 참 독특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 개막식도 세 번에 나눠서 열리는데요.
0: 네.
4: 이 각 개최국이 자신들의 색깔을 담아 이 오프닝 세리머니를 준비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 4시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첫 번째 개막식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렸는데 특히 샤키라가 등장해서 이 월드컵 메인 테마곡 다이다이라는 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이면서 현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개막식은 내일 새벽 3시 30분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막식은 내일 아침 9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 블랙핑크 리사가 이번 FIFA 월드컵 공식 앨범에 수록된 이 Goals라는 곡에 참여하면서 이번 축가 무대에서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뭐니 뭐니 해도 2시간여 전에 마무리됐던 우리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의 첫 경기 체코전 경기 내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열린 경기이기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 몰래 이렇게 컴퓨터 화면 켜놓고 화면 한 켠에 틀어놓고 보신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모두 아실 겁니다. 한국이 승리로 첫 경기를 가져갔죠?
4: 네, 회장님 대한민국!
0: 네, 대한민국!
4: 저도 네. 이 오늘 일하면서 TV 틀어놓고 동료들이랑 회원님들과 다 같이 경기를 봤는데요. 네. 아, 우선 오늘 라인업부터 뭐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백승호, 황인범 한국의 핵심 선수들이 선발로 쫙 나왔습니다.
0: 네, 총 출동했죠.
4: 네, 이 체코와 한국 사실 이 두 팀 모두 이 경기를 이 승리를 해야 32강 진출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 있었지만 아쉽게 마무리가 살짝씩 빗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아, 한국의 네. 이 슈팅 수 자체는 많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확실히 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주장 역할을 맡은 이 체코의 7번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선수, 이 또 황희찬 선수와 같은 울버햄튼 소속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후반 59분에 이 헤더로 선제골을 넣는 바람에
1: 네, 그렇죠.
0: 아, 또 우리는 저희는 또 이 우리 한국의 7번 손흥민 선수가 좀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 이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반대편에 이 7번이 먼저 선제골을 기록한 하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손흥민 선수 오늘 7번 달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팬들 입장에서 우리 7번이 넣어야 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 선수 본인도 참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에 슈팅을 5번이나 했는데도 많이 비껴 나갔어요. 표정이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0: 네, 그래도 또 다행히 이 후반 67분에 이 황인범 선수가 정말 어메이징한 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잖아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0: 바로 슈팅을 때리지 않고 한 번 접어서 수비수와 골키퍼를 완전히 역동작에 걸리게 만든 다음 그 위로 살짝 넘기는 정말 예술 같은 슛이었죠.
2: 네, 아 정말 빈 골대로 굴러가는 공을 봤을 때 아 정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게 제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0: 아 맞아요. 이렇게 툭툭툭 들어가는데 아 그리고 곧바로 이 홍명보 감독이 오영규와 이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이 스피디하게 공격을 풀어내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 이번 경기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체코가 헤더로 승부를 보려는 전략을 가져갔는데요. 그래서인지 후반에도 헤더로 다시 2-1을 만들려는 장면이 나왔는데
2: 네.
0: 하지만 다행히 옵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은 무효가 됐고요. 그후 네. 황인범 선수의 정확한 패스가 이어졌고 오형규 선수가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스코어를 한국 2-1로 뒤집었습니다.
2: 와, 대한민국! 네.
0: 그 이후 홍명보 감독은 이 수비 강화를 위해서 황인범 선수를 이제 교체했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골이 들어갈 뻔한 아주 이 위험한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2: 네.
0: 아유,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특히 마지막 추가 시간에 김승규 이 골키퍼가 결정적인 세이브를 해내면서 이 동점골을 상황 만들어내는 상황을 완전히 막아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아, 진짜.
2: 정말 골키퍼 너무 잘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저 가슴을 이렇게 막 쓸어내리면서 저 목에 담이 올 네. 올 뻔했어요. 보면서.
2: 네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그 장면 정말 한국 팬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승점 3점을 챙겼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또 멕시코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날도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휴대폰으로 저희 SBS 온디만드 살짝 틀어놓고 경기를 몰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한국의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 결과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이 경기 결과 전해주시겠어요?
0: 네, 월드컵 오프너이자 A조 첫 번째 경기였던 이 멕시코와 남아공의 맞대결. 아니, 솔직히 첫 번째 경기부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2: 맞아요. 네.
0: 완전히.
2: 월드컵의 첫 경기였는데도요.
0: 아, 맞아요. 완전히 와일드했고, 진짜 여기에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레드카드 카오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 그 정도죠.
0: 네. 우선 이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멕시코가 남아공을 2-0으로 꺾고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멕시코가 전반 9분에 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 후반에는 분위기가 더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이 레드카드만 총 3장이 나왔는데
2: 정말 많이 나왔죠.
0: 네, 레드카드가 이 골수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2: 정말 레드카드 3장이면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월드컵 첫 경기부터 이런 장면이 나오다니 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 네. 이번 경기는 이 1998년 남아공과 덴마크 경기 이후로 이 스트레이트 레드카드가 3장이나 나온 월드컵 첫 경기였는데요. 아,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남아공이 이 레드카드 카오스의 중심이 있었는데 이번 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남아공은 무려 2명이

0: 출장을 당했고 그리고 경기 막판 92분쯤 멕시코의 핵심 수비수 세사를 몬테스가 퇴장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몬테스 선수 다음 경기 즉 한국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선 꽤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경기를 함께 치러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이 속한 A조 경기 결과 짚어봤고요. 자, 그럼 호주가 속해 있는 D조 경기 일정도 한번 살펴봐야죠. 호주는 이번 주 일요일에 첫 경기를 치르죠?
0: 네, 호주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이 랭킹 22위 튀르키예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D조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이번 월드컵이 24년 만에 본선 복귀인데요. 2002년 한국을 꺾고 이 3위에 오른 신화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 유럽 예선에서 5연승을 달리면서 전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팀인데 호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기의 승부는 아마 호주의 윙백 D 공간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달릴 텐데 호주는 이 피지컬과 세트피스, 이 롱볼 전환이 강점이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버티는 데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튀르키예는 1대1 돌파와 빠른 측면 전개가 워낙 좋아서 그 윙백 지역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이 두 팀이 공식 경기에서 만난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 2004년에 두 번 친선전을 치렀었는데 그때 튀르키예가 모두 승리를 했어서 물론 이 20년 전 기록이라 지금 전력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 튀르키예가 유럽 축구권 팀인 만큼 호주보다는 조금 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카로스가 유럽 강팀을 상대로 얼마나 이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커르즈 경기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주말 오후 시간이니까 펌마다 뭐 사람들로 꽉 차고 노란 물결 완전히 물들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 멕시코와 조별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니까요. 이 일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바로 오늘 개막한 월드컵 소식 그리고 한국과 체코의 경기 결과와 호주 대표팀 경기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소식 전해준 한민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힘찬 주말 보내세요.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스포츠 캐치업에서 월드컵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월드컵 응원가이자 붉은 악마 공식 응원가이기도 하죠.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 듣고 이어갑니다.

0: 스네잭, SBS 온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건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보게 될까요?
1: 오늘은 리차드 론 크레인 감독의 2014년 로맨틱 코미디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0: 로코 같네요. 네. 제목부터. 네.
1: 이제 노년의 부부로 이제 모건 프리먼과 다이안 키튼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아내인 루스는 은퇴한 교사고 이제 남편의 알렉스는 화가입니다.
0: 네. 노련하고도 진중한 명배우들이 보여주는 이야기, 노년의 사랑, 삶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영화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먼저 줄거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I'm gonna go clean up, okay?
3: You can clean up tomorrow.
2: The people are coming tomorrow at 9.
4: Hi, I'm Alex Carver. My wife and I, we just moved in.
5: When Ruth and I first moved to Brooklyn, it was out of fashion, but we liked it.
2: I love it. Look at all this light. Why are you still paying this old lady?
5: What old lady?
2: Good answer.
1: 40년을 함께 살아온 브루클린의 아파트는 그들에게 집 이상의 공간인데요. 이를테면 둘이 가정을 꾸리고 성장해온 모든 시간이 녹아져 있는 곳인 거죠.
5: Come on.
2: You cannot live in that apartment forever.
6: We love your stuff, Alex. But right now, the market is skewing younger.
5: Maybe views are for younger people who still have things to look at.
7: You're making a mistake. I'm sorry.
2: Alex, why do you always have to be so melodramatic all the time?
5: All I'm saying, Ruth, is this is a lot of money.
2: Look at us. We've always done what we wanted to, haven't we? We got married when it was still illegal in 30 states. What's finding an apartment in comparison to that?
1: 그런데 이제 계단을 오르기 점점 힘들어지는 알렉스를 위해서 루스는 집을 팔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 조카 릴리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켓에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스 이런 사실을 다 알죠. 사실은 동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렉스도 또 이 알렉스와 루스의 반려견인 도로시 역시 디스크 파열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지만 어쩐지 이 집을 떠날 마음이 이제 들지 않습니다.
0: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새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 글쎄요, 매우 현실적이라 정말 여러 부분에서 공감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새 집 찾기가 잘 진행될지 걱정도 되네요.
1: 네, 그렇죠. 약간 동의하고 시작을 했으나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직은 이 오래된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 두 사람은 어쨌든 꾸준히 의견을 조율해 가는데요. 중간중간 그들의 과거가 이제 플래시백 되면서 두 사람이 일궈낸 그간의 일들을 이제 관객들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집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영화는 이렇게 이 새 집 찾기라는 메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서브 스토리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반려견 도로시의 치료 과정 그리고 이 부부가 사는 집 근처의 테러 사건을 이제 함께 보여줍니다. 교차적으로 계속 동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반려견 도로시 같은 경우는 비싼 수술비 때문에 이 도로시의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사실은 이 부부가 망설여요. 그런데 결국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치료를 진행하고 도로시가 다시 걷게 되어 그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또 다른 스토리인 이제 테러 사건은 보면 그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브루클린의 집 근처 이제 다리에서 고장난 유조 트럭 운전사가 테러 용의자로 이제 공고가 나가면서 긴박한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이제 정부에서 그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총력전을 벌이는데 결국 잡힌 그 사람이 이제 테러범이 아닌 걸로 이제 밝혀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이제 메인 스토리 중간중간에 배치가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영화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들이 매우 사랑하는 뉴욕이라는 도시와 또 변화한 세상,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부를 통해 뉴욕이라는 도시와 인생에 대한 질문을 아주 단단하고도 따뜻한 감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영화지 않았나 싶습니다.
7: I'm sorry.
2: Alex, why do you always have to be so melodramatic all the time?
7: All I'm saying, Ruth, this is a lot of money.
2: Look at us. We've always done what we wanted to, haven't we? We got married when it was still illegal in 30 states. What's finding an apartment in comparison to that? I really don't care. You know that, right?
0: 영화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 모건 프리먼과 다이언 케이튼의 호흡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그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관객들에게 삶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영화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 특별한 영화와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신의 뜻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미애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1: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곧 호주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더 적은 뉴스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SBS 오디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이슈와 계속 연결되길 바라신다면 SBS 한국어 팟캐스트의 모든 뉴스와 이야기 그리고 견해를 받아보십시오. SBS 오디오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1: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오늘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신의 챗, 로맨틱 코미디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까지 유아정 프로듀서의 진행으로 만나봤습니다. 모건 프리먼과 다이안 키튼의 노련하고도 진중한 명배우들이 보여주는 이 노년의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요. 새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이 참 현실적으로 그려져서 참 보고 싶은 영화네요. 이번 주말에 SBS 온디만드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서는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경기 첫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많은 분들 승리를 만끽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승리의 기쁨 함께 나누시면서 뜨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SBS 온디만드에서 FIFA 월드컵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무료 시청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 다시 보기와 미니 경기 또 하이라이트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화사의 I Love My Body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